라우짜그티유쿠라우라신쇼리우드바메라우짜그티유쿠라우르신쇼리티투하긴운도우드바두누마라유쿠치흐리아그티투부시누마기누바시즈부시가데마그티누바신쇼리